0: 여보분, 돈내 빚 스픽파마 돈 마피.
1: 미국 라미국 막티치
2: 막티치
1: 예잘 아니 유미 인티치치
2: 막티치 예잘 라리마
1: 티치베 웨그나올 우리 징바르자 웨이처 비치 이피아르 보르비아 봉웬 톤네아 비치 스픽 FM 두원 마페기익
3: 두원 마페기익 니르마티나 티카나네 켓마 디칭에 티카비네 케레제마 폴레 디다 티카 카티킨 뱅 가오 뇨고흐인 페티킨 에지 예 나오 아베르카네 누 켓마 마 무타카 모나 첼 오체르 치베리 케레야 와르메 디 구루 마 웨고 코파 다나마라 파 위엔웬 우투모고 이디 우모 karne lewu minu ke yo masaka macher kampala bad gumaraj tutwalni adana pawe ngwen guto ho rio ngwen gubane maraj tutwal mano pole joma gen kiti e mutakame taxi enuni danu to ba kede neno waneno danu chel makwone jerjitum awa kiyo yam kiyo morga kany lamega chel makiluoni alice gracias alobo tiki mwaka pia ratek aki yo pia town council yo moro district but kwane benutu moro bad jomo kene ma ramo apawia dek jomukene aki masaka jomukene aki chotera district jomukene aki mbale jomukene aki kabir mapat pat pat pat pat mangin mocha jibirutie mutaka mawu yake matek makwenye bene peke wanji wawaini lokmedi guru kaitika tichki guru wale bed mawe bieta tuwal mawe tuwalu wekno kwa betie piani ya daba kiet madan tika ruwe nkere lokme wanamedi guru timala mal tuwal eno minu gen matiyo karati dog better paid my tech I did a key in my tiny look up a meet when you never meet to a carry mama titty now what we are calling one of the guru where I do channel and key car moja ngomatika karki ye